0: Dadi do di ngolo xiang tian kang yo si sa cha di ne, dengi do di xiang ngoba zhong chot ni bi, do di ngolo zo di sa cha di rang di yin xin. Xiang tian kang sa cha di nzu ji jun zin yang, lo ji to ga zo li la za la, zai gu xie bi qie do yin ba shi. Gen zha xie pin zu la jie ngolo xiang tian kang, zu zhin xia qi, ren ba da cha ge nzu lu jie di, zu zhin xie si sa cha dang, qiu lu su gui ngi jie qia jin da, gu ren cin ba da ni yu ra dang ren ba po di, zhin ba yin xin. Da cha la sa zhong jie do di xiang, ngu ba zhong zu le, bie yung do di ngolo xiang tian kang xie ba, ngu su xie wu gun jie tong ju su jie ye la. Lu du mi rin, gang ngal qi si xie bin zhe bu di yang, la li li, ra zhui tu yue. De ling bie yung long ting nian ting li kong, kang bie long ting jie nga da ngay ju bi xiu lam xie bi le qin nang. La sa zhong jie do di xiang, ngu ba zhong zu ni bi, bie yung do di ngolo xiang tian kang gang gin ko wa, zha xie pin zu la dang. Kong ka ngolo xiang tian kang ka go la ka da xie bi, le wo du cha di yu yin yue bi.
1: 제제 담베게 그나그랑 그선으로 와 공부스티 컨테이너
2: 나라문에 차샤베네다 지크 신변에네 튼죠 부구지순데 유엔데스나 근제 돌직 강에 망고 차용기들 이네 나라선 줄었다 지네딩한 저 베뱅위디 아니 콜로큐간 직수스 다고르지 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티 딱딱고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 내주순데다 다 조신다미메 나영원의 차선에 쫓아보다는 배티 사치다 강글로 레스루시 나라비네 죽들이 막 즉슨 배나고 가선럽게 메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지스나로 단제 안티 오늘 젠디 존샤블 소과 존제 소스 죽고 수엘 소과 소소도 바치기 네타이나 근지톨 차겐 야르토엔다 근지톨 몽구스도데레 이네타티 쉽지 나레센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제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딘루에다 니네는 저 다 벽이디 물로기디 다 쉰지 바세나 딘데치 단데 나데 바체 몽구체비 딘데 토나체겐디 미세스 케메바 니네 다 벤체장 무이고 루규네 차샤비네 게용게 니마네 다 파존 도치부 유바 어 딘데 루케티 유츠다 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트리게 고치베 제제 제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마호발라네 지네 루규간네 유바다 니네다 루춘조돌 오냐마 린딘데지 유브다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지가 토에 유브다 롭춘치지 디데 뮤제 센다

0: 제빈스
1: 땅은지 단데 베베 응유기 그래 룩규드군의 셰비네 먼저 중화 미리 늪중에 좀 난게 아니 룩규기 나가지레스
2: 나스가
3: 단다긴라게 상대 강나로야지 장산조가 잘라드게 문긴라처럼 그 밤에 집게 산조도 피베야 신베긴라게지 문론님 받아든데 양도록사가 배뇨유에 배웠었을까
1: 나랑은의 차차네 또 로춘주 군드네 진에 뭐기 지게든들 떠나 제베 마세베 머슈코네 잘하다 또 닝베 리타다다 또 지게 소농라지스네 만주 또 지게 미르기 캐친데 메잘라 참물로 가버지제
3: 아 그래서
1: 춘주 군드네 딘데다 고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또 알레그메도 또 캠파치 지치 안 잘라도 주뉴메시 단부도 잘라 반나게 주뉴메
3: 아 그래서
1: 대화에 대한 거다 이게 미 대물로 샴데 칸데 조에 초진 자네 당은 저 제나 창물로 고르겠냐 요 제나 창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대박의 능력이 당고 멋이라 오시라 요 말발 아니 근데 메뉴 좀 바깥에 시부 체치자 다 가서 그래 어머니 저 냐비네 데 루큐 컨테이너 벤처션티 로단 루루 컨테이너 산티넬 강에 망우체다 이네 녀원의 제비는 따다 뇨손치야다 딘데코네 몽구치기 파조 계지시야다 직갈 속으로 뇨게 둥게세야 딘데 몽구도 대외 장게단데 간주 제난게 잉우닝베 다 가서라 고산에 가고 요르바 딘데 지 몽구치 땅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망시디 지금 럽터든 루디다 다 저디 가르스니 지네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장디 마좀 딘데가네 강에 시부터기 니네 다 디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딴디네 파네 지기 야르토에 다 딘디네 마카 소레 누이디 드로카디 유메 그네 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다 직마 차창 지수행이스
3: 로스
1: 니 츠서 루캬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네 주이 보르나로 다카 소레 안주 이기나레 배배우 지구 멤버 게난게 뭐 나메무 때 망구여라 먼저단 얘기나 옆데 이마쇼 걸서 말로 해
3: 봐도
1: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 틀리데 얼바
3: 어
1: 디게 창머 지여
3: 너서
1: 도체제 달롱하다 주이 보르날다 단 짐블링기 뮤디 말에 유기나 토에요 그렇지 소에게 체시다 단데 오네 차샤네 제고 갈라지 지금 얘기나 나스타이 슈그미다 다 자다 산 직직 지어
3: 봐봐
1: 어디 거기게 이나 타이 수비스
3: 할로 세게 로게 나와
1: 할로
3: 세게
1: 라딘데르지 오지기 녀로 관한 차신으로 부터 근데 신유 다 결든에 갈렸는데 겨 결가래 시두 가래직 시그마레 우그로 쿠마레 세센데다 기부마제세 된데직 셰주 망구스도 이네마레 셈베날 따가소레 겐슈 제키스테네 메소제데 라게 데그 그거띵아 또 요르발 아니 딘데지도 담바 다 기부제테네라 갈레케므난다 다 시중 땡기르바나 담마 다 마시군데 다 조치슈군데 시주시 글럽 시샤 발랭게 딜리투 디 담모지 수에게 미다 니네 가서라다 직계 유신에다 세녀데네
3: 님부스
1: 제부스게 메베스네 님부스 메베스다 근데 좀은 땅아래 지네 미망 샨데 슈에다 니네 마오발데네 달로촌졸 롭촌치세 다 랍트사가 조금 말다 다 랍트 차샨 유기나 폐배 쉬고 아니 다 롭종 유기남 배 쉬고 다 랍트 침부지 되지 템배 되지 문제지 그랬어 아 어떤데 지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자다 이제 너무 발로데 다 유기 즉 다 샴된 칸스도 좀 맞춰 주시되 다 랍트 침부지 조배 되는데 문제를 지기 위해서 아니 조치시 너무 발로 시중 게트박 다 우트이난다 망조에난다 강게 자주로랑 내만난 줄라 단데 무튀네 자주로랑 난라나 슈비니스
3: 다다리 그래서 그 단데 게나게 콘스무스 다지 잘라 님바 수 뉴엄

부두 체다 고포텔라 자다 레레션도 교고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포닥도게 빠다조도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 마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 두 우글란나 코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그때 마저 그때 중고 포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부 두만보페리 너샤 버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멜라 우두 체다 고보 에타오리 우두 체다 고보 도자텔라 딜탄 몰라 만다데레 코토 야라 따데카토 코토 텔라 따데데베 텔라 신천 넘가게 따니데 게바텔라 따데데베 게바텔라 따카텔라 삼버고 체다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게르 따데데 타케시 텔라 따데오리 짠나코 케타마 따데요리 따텔라 무와 고코르요리 텔라데나 타사단케 따데 니도리 고체 토데나 따데오리 따텔라 너르 차데오리 타네네 두제게르고 뽀뽀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고 에네 니도리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 난괴비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 주지 제조 시험으로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ཁལ་ཡོ་ཁལ་ཡོ་ཁེ་ཅིག་མར་ཁ་ཁེ་ཅིག་ཡལ་ན་འདིར་བ་ཏ་ཏོ་ཡོ་མ་ཁ་ཏོ་མ་ཁ་ཏོ་མ་སུ་ཅིག་མེ་གལ་ཏོ་ཤེན་ལ་ཚ་རེ་སོམ་དུ་ཨ་ཕུང་ཏེ་སར་དེ་དེ་ནེ་སོ་ཡོ་མ་རས་ཨོ་ཏེ་འདིར་ཏ་ཐན་ད་ཁར་སུ་རེ་ང་ན་མེ་ཅིག་ཏོ་བེ་ཅིན་ན་ལ་ཡ་དེ་གང་སུ་ནེ་ཡང་ཐག་ཅོ་རེ་མེ་ཅིག་ཏོ་ཅིན་ཤེན་ཏབ 我那咱们呢，他恰恰的加入，如果还什么都，他恰恰的头发也拽的，看着生活，年轻啥呗，啷个的呀？可能是中毒，得心出血，给心出血。嗯，俺堂哥地方也多，几还是说的呗？这个那个，那里头有那个，那最近，他那龙井里边的，给是对，因为呢，进修了一下。那是。对对，那这个明年等做，因为呢，你看这三个来看不多，做个过来就，俺的进修的。 杨卡尔斯那个三日前中啊，说的杨三日进修的亚嘛，这个卡尔斯不是戒毒期是对杨，那边呀都是怕天初天天的些进修个路过过多个几个些。那进修的路差是那俺都说是来真说一个，杨进修的提前呢，俺卡尔斯那用着嘛冬天些啥家伙是吧？他天天过多，俺他们这天天看着的，俺家里人都托班子，他俺让做这边的过路去。
1: 是吧？片子也是一个进修，也是一个的是吧？但是别个片子，但进修是钱的。那咱们这个路，俺没有钱。但牛大爷的，然后过去吃卡布，这一带过去开始咱们刚刚都是，也给人都打点都得，学过呀，要嘛的，看他们大牛大媳妇说，他的那年都是西的吧？里头那那边呢，就当个纯正的团结，纯正的团结说，他的脚顶得住，当不过的俺都在里头，因为那刚刚。
0: 那边提前，每个月生就过年的，一就前年的，刚刚可是呢，那边提前修个几年，俺们怕的，老爱老买的，是感觉俺们养家子可是呢，做这些家伙买的，俺们地养家做可是呢，也给做经验买吧，
2: 嗯，
0: 老来个经验买吧，修个的肯定多久的，年终把是年的，做年把是年的，一切看不起不落的，俺们也不去买点那这些新过来些那些。 他过去因为那老来一些了，没得老来经验的，你是他兄弟也看淡，对吧？还是不是呗？对吧？来来来吧，你不如就我的，俺做养鱼，别那学过来个啥子啥子没有提过来的。但你都送他西，对吧？就不对吧？里头啊，你没来了，来了，老来了，来了，来了。俺那点可是那培育的，那培育的，一点没得，因为那俺送的所得，一九六几年那学大钱的那代，也那我那几，你种植些别个，生就工业给搞一下不？这个因为呀。 种植六七千年哒，你俺可是听个呀，一个过来跟男生男生说，俺听的把男生就困起，俺呢，他得不听这个可是呢，就过来俺做，他可是说的，人家多呢，就听了。他听的因为那俺做民苦嘞，俺那啥些呢，他们俺们听做了原来要买的，学过要买的吧，是吧？他这个民苦啦，因为那这个俺做艰难的，可是那些人家嘛，我这可是那难挣钱的。 俺俺做个社会上有那些所讲些要的，俺老早起没有去看的是呢，他妈他干了，学会能写的，没过来，没过来，自己你读，俺你听也没听，所以因为呢，他给干了个什么呢？别那俺做干干的来，今年生就干的呀，一个青年呀，吃皮青年呀，俺干了，吃了干个没几个呢。
2: 嗯，
0: 他今年出过来因为呢，哎，吃了卡的，吃了卡的，什么东西？ 就让地弄下来哒，就让地送下来哒，就让地用下来哒，就让地啥个把来哒，就让地看的这拉萨把地这个这个用过哒。他第一个钱呢，你看过，只用个皮件多少钱呢？他米让个长个个长个了钱呢？他地就用了。可如果了地的钱数个，可一万六几个亩钱，人家他的呀，地里上他，干个一几个农地呢？他人地呢？他人家那。 这个天上给查到去是吧？查到所有的东西，他那那，我们差不多啊。毕竟人家那边呢，他那俺做，你农村年轻的给他，他是那，进来给他，水军去年轻的，水军去农村去实现，有不起。今年呢，查到个了，因为那个查。 kwek to ni so yak ani nin tun tin re so ya ine ta ta so ne ta nie so ne ta so ne ta da da tin so kar re sna ya nan zo ta ne so lo ta chi de kar sna ta ya lo ya de li tu yan ti ta da ran de gi mi tu ba te ko si ja ri ne sa ba ti li tu ya kar sna mi sa ba sna ya ta ya no na shen ji tu zo ge mu ge ti to la ba ta ma so ne ta nan zo la ba ko che za to ta kon zo ge mu ge de to kon zo so ya de ya ko kar sna ge ji ta ge na ge kar sna 제시는 좀 해야 돼. 도전 딘데기 뜻대고도
1: 제네
0: 디인디 임베네 디베디 다다락제토니 직득인에 제가 가르스는 나란조 취제토니 가르스 비게심 니버 가르스는 락제토니 다 숨버 나란조 가르스나 다다 예전 소야기도 중대 강신에 다야나 오나디 제가 가르스는 네 교수 강신에 다 라소 같은 소에 다 가르스나 심시 조 다가담칭이 와 말해 제가
1: 대신 나서 데다 녀마이 나가 쪼개지 비디오 니치레 코네가 쪼 힌두린데 세제르발라 힌두린데 갈렌체 때는 내가 쪼 춘주가데 가리지 통여르서 나가데데 메냐 쪼바 드린세 데데인데 잠바 우여서 다데디 잠바가
0: 쪼 힌두린데
1: 어다 쪼 쪼라 다냐치아제데 베 내가 쪼 신가 뭐야 여르발라 드린제데 잠 다다다 데데 잠바 우여서 쪼나 때제 아니 신가 먹어 여르바 나로 신가 가쇠요나
0: 쪼다
1: 야다 어 데쪼라 장자 때지진 이내 다다다 도주다 대외장 제대 등대가 다다 니체 밤미질 다용데 잠바 다다 산주 나로랑 저 다용데 잠바 매냐 조업데 다 딜랑 안 저기 벽에 소규근 돌로 난지기 지 침마마도 뭐서란 둘라데가 다지 텐데존데 지 시에차데 잠바 뭐서다 돌아서 그래 도주다 데니게 젠바가 저 추지 등대가 나도지 냠네 님지라 신가 모만보 모찬로 드네근 저도 통했는데 샌데는 근데 아따 간주산도 되랑 근데 저던 러싱가 아상아 저 세나는 드네지 코용데 게나마니로 다든다가 파믹 존데 드네게 되게 자쇼케 베케다 신조 리소스레 드네가 폰조가 소소뇨안다 드난다 다 녀마케 렌세 텐조다 딘상가 렌세 야 녀마가 간주 잣텐조다 딘상 텐조 지녜데 데 바로라지 상론다지 코뇨 아요나
2: 딘데르샤 사자망고 침으로 봐 녀마체 슈고탄 솔직히 또 아침에 와야
1: 요거 그런데지
2: 다 요거 선에 잘 내가 상담해서 찍고 오도 와 뭐네 사주 맞대 그 제도 다 배제 쉐버레 좀더 쉐버레 만주 배가 그 레전드게 젠드치가 두두자 그 급티도 그 빼는 총조 와 랑가 학벌도 미소스 삼류 님규르죠 와 님한테 정민도다 단단이나 배디 가수라지 배디지 밀레야지 드러나지 되버지 드러나 되다죠 아니지 가수라지 강버텐조 빼면서 예마 조세 잡에 쭉 강버에서 두 잔 세대 단대 강버텐조 단대 야가 도와
1: 지
2: 진짜 참으래 아니 락버도 디가네야 지가 란주지 백이 외미링네 송교 제토레 빼면서 배충대 참으래샤 다들로 선수 메토라 시르바
1: 알라
2: 자산 좀 더네 하잔 참버에서 모두
1: 나서 디제라

0: zong ranzu lungjik jada. Ani nyenjik nyengi tohne karasina. Jada ranzu lungjik nyenbo yinne ya cha xabene. Buna teran su xabene yinbe yinne. Da zigi kunzo nga tinda zin lo yu sin lungjik tada tedon tang. Ani nga ranzu gyodong tixin karasina tinda ki kepa yorba. Jada bina nga ranzu salpi ba tinda chilo na ching. Ani lungjik nane kar. Ani sange namazo tada nga chelo mele zina le yu si. Tiri nga di ila sate ya dosi karasina. Nidu digi du shunglam ndre tingsi. Mima soya jidan tingde rishi, kumshi tingde rishi, namba tingde rishi. Mima tirin sange yungbu tingde du hito ala nga ka karasina chelo mele zina chik chigi sanju ki ane zanji chigi isi zanji. Ani tingde chiya yungde chik karasina yungdo gungde du gansana. Nanzu ki lungzhin ki dati nyamba tsam ki karasina. Tata namse kuzi xie xia wali, xionglam dine dito nima nga dinde chingi, tata dinde reisha, xionglam yin zui namse ya hu. Pena rilik chi gali dhubu yuwe, rilik ni xie tui rilik dhachu. Ani ngoma yin na nga zu karizina, sanju gu nga yin imbe yin, takin kien tenda laga, nga na sun su, nga zu ki sanju gu dhachu chi ya ki, ta karizu gore, jigi wa marbeki, di na la karizina, midi pa ge dang che chen, ani jigi ge me sa chigi, jigi lakwe dha me bata, shenda ki dha me bata tindar. Tata ime da nga tata namdri nang dhru yu, nga rili nang na yu, nga mordai nang na yu, nga chini yu na yu, ani dhati tata di kati, sayu ngu yu ki dhati lu ya di, nga zui ki tangxin xe wuchi ku. Ti yu yu na sayu ngu yu na kari zina, di nang na kari yu ba haku yu ari zina, bin na monya chokwe ki ti. Nyen ki tohani chundan xe yu, dhai tohani kuk tsuyang gore ya zina, ani gongzo me mugi mugi ili xin chen. Ta nga ma yu na di dhru yu bi na. Chiki ya yinye da, zo yinye da, lang yinye da, riba da yinye da, la so me mo zi, na chibiyu da da, ya na wana chiki tindre ki erishan ki da da tindre da. Da di rizan di rizan di zi, nga da da di me mena chosa tindre yusun, nga zu, lungri na ku tongi ma riba, yinye kukri riba, kudu yinbo yinye kari zi na, o, turu ki ge da, ya na wana chiki kari zi na, ge yan shen da, riba, ye yun di pa ki mo re ki ge, shen da. ku shingab mudi turu ke mugi yaa rite ina yanyan ke shonglang ke mota yandru mandru chingi. Riba, tana karisi na lumba kashi ali yinbi na namdru bubdaan chi yi tiba yueba tinda. Riba, bina shiga zigi karisi na danyi chigi habi jitan se chigi. Riba, di yayun tiba di kondi shingab mionyan chagi toka. Namdru puru, namdru pub chigi toka. Kondi gaya di koyung. O, lumba di saja di yayun tiba kanzi namdru tu samzong. Tinda koyung. Tinda ki karisi na. ko duwa kagi yungu yawarisa dusu yungu yawaru. Ko dre toni dusu. Nyengi toni shudu da dirinsa naranzo bina sanju chik shudu. Tata karisi na mangzo ki bina je tang chomjila ya bari kebisha kusha. Shungjila ya kebisha. Chiga ana gana sabzo dre kuya kame toka. Mi ganga karisi na tata ni chigi tulo da, chashak danda. Shiba kuya ki tsoya ki kumdub da, yub danda. Laso kwa yinpa yina kanda chi yume yita, jizo nungzu kutu. jizo shiru ki lam ki yeyun la karayasin chinna ana gana chi gyab ba darba chi gyab mawa ku yeyun la dagazi chi gyab shaa nye tongki duwa namzi oo lingba di gyab ba daga shinga dindra zuya sha shinga di ta nga ma yina shing tsiga si tu si shabu shabu ta ta ta shing dan su ani chujie jen su ju a chudung da dhudu dhudu dhudu dindra duwa dindra ya yeyun la yana karayasin shinga yuwa ma te jangma kandra yu me ku yu songkyo kandra che yu chu kandra yu me laso wa shingzo yina dina na namzi ani mangzo ki 是吧 行不 行呢 那个 什么做 调岗肯定有没 拉索吧 亚南肯定有没 是吧 江南肯定有没 都这样的 那些呢 俺这个 가르쳐 不可以那里 가르쳐 没事 얘기那里 지금 와了的 얘기那里 那些呢 俺就可能 通通 不会去 죽어
1: 谁了
0: 那我就 자제团呢 俺就 说一下 이렇게 가르쳐 听说一边呢 今年通通 你呢 투도 是吧 다 투게 깎게 주님 Pena nyenji yine da, lungji yine da, ngaranzu. Jing nani tata karayasi na, ngaranzu kutakye kili tena. Pena tena yinpe na ngaranzu, lungji lakzu yinpe, lungji tinda. Ani yinna kundzu, nyenji yinna simge nyinda. Tata yinpe na ngaranzu, churi tinda tona, kusi dede. Ngama jik chingza na, lungji jik chingza na, chingza bro tata. Tata chingza na karayasi, yangka sude na, tata shakyo di yalui chungda mino. Ani tata kuyo karayasi ya songe, tinda da ya, tinda ki da, kusi yinna dor kuyo Pyusun tsokwa da, changda, gangek tsokwa karisina, namba, yuwa bete namsa lawa raan tsokwa.
1: Zhi, di tsokwa kajia meba ta, dhe?
0: Dhe dhe da, degib da. Nga raan tsokwa di karisina, songka gana li tsa yu dhiyo riba. Zhi, dhe dhe kutsu karuk dheni karu riba. An tadun karisina, dada yuwa bachi ula, dada nga tu lungji nyenji lego. Gugi soya shaba da, nga raan tsokwa lungji da nyenji, dhe dhe kutu karuk dhe dhe harita.
1: 是吧，感觉就那么，大大的，大的，大大的，可能是呢，其他的朋友什么，因为啥子干啥干啥，其他的，大大没事就有的有，是吧？他一年也可能是，牛是吧？他没弄多，那你看行吗？是，大大大都，您这些全部等着接到龙车，等着去看木哥吧，这个，卡巴这个托呢，啥家干啥干呢，谁的确实，
2: 咱们的周瑞刚给这家人这。 过什么？你嘛，家人这边是没，那是那通过用。通过
0: 没有，家人的通过才知道。
2: 家人，你看那过，大大的当家，过那过了，接不着了，那谁不要么子啊？谁晓得？没听这个了。他当时得送送啊，你嘛也能按住把这挂住掉，你咋当过了？是了。我嘛的没咋当，先把这家住，但是就，我让住卡巴那谁的？进来就这个多啊。
0: 아저씨좀도강부터좀 좀 줘야 돼 봐. 니네 미리 땡조지 채로 챔 봐. 손내 가르잖아. 랑가 랑이야 땡조지 챔 봐. 예, 샤조. 어, 샤샤로 캐고 또 야, 땡조 간에 셴도 벽이 좀 더 들어 봐. 지. 디 배도 좀만 힘 뱉더라 봐. 문에 잔에 들어 봐. 저상
1: 天主引渡，他配件他军队的全部是，别么设备全部是送不到。那是，是了。啊，你等这个配件，咱就多个大大推出等这几个了。杨国松龙车人这个，就巧用人这个配件，他这是讲那贵了，等他把贵的事儿完了。那等这那俺做龙车人这个来个钱，这个没接了。要么那龙车人这个利空的了，俺做，俺这跟咱这进度给那把人送了。
2: 这钱就不是。
1: 这看上
2: 干么的？这家什么了？一只儿的，一只儿全部的。但也那样，也得生不多。俺做年嘛，同嘛一九九三年中秋，俺当过一九九三年元嘛了吧？俺不是从就咱这干啥？毛钱给我钱是人，他说大年不听的，但是就那这老百姓搞了讲的给这里，别的啥个啥，电视了不啦的，电视都拉空着。俺呀。
0: 罗东毛泽东个演日在熊猫村就讨论南北松懈，不一个嘛就是的，都要松懈。这都听我谈的什么时候都，我谈的了春节做是这个月。而且是，弥漫了什么的学的，什么的个什么了，拍不着别个什么了，顶年了下，哦，俺那俺就拍个，咱的军队。
2: 是吧？等我那站在就是嘛，把这这些什么也不当，哦，当这这些新旧这，啊你年初三百多当干这些多，当年嘛，同在这那俺就杭州过年啥的，干么送酒嘞？干么送酒些我嘞？干么送酒些？你同在开就收不下去嘛？大学过的，哦，这运作这不是嘛多？他当的年初三百，开始的开始，开始动动就能同在收不下去，多用个多啊，对下，嗯，俺就得卡巴那个谁的。
0: 现在动不动啊？我那天就讲了，就老百姓吃过，就但今年当当师兄一个没人敢给我要的，是吧？我就得每周天早上，全部是大家今天个操把这个水的，对，第二个吃不吧？嗯，第一个进度咱开始吃过多，忙做第二下去，你把这个呢忙做过了也，通行不起，你。
2: 当然，个别人说呢，忙做个快要有不起，是吧？快要有不着呢，俺就把三天前啥就吧，嗯，这做完我，他就把他这个准备送过去，我得咱们要是当兵呢，你说他的，嗯，今年天热，你呢，活个不是生活多，活个不得心痛呢，俺呢包罗些吧，有个生活多，但你讲呢，也水军个大概是这的。 但人家越南人、缅南人，他可能俺两个差不多，还能加到个电影院生活，俺忙着谈恋爱去了，俺那也是的，就当电影我去看，就当电影别个呀，听个啥，今天可就平时的就吃的穷了，也不蛮着生活多。
0: 지금 친중 지금 린진진 내든 배게 차도도 보배려는 것이 신나다디 내두 수그룹에 다 가르 수그룹에 지금 섬시 지시 침보치를 말
1: 나서
0: 딘두 임비네 지금 다다 갤라게 숨수 간소 미만 가지고 그래 이번에 덤블링을 가지고 그래봐 디네 임비네 나라주 이게 주 주르네 하나 하나 미만 샴디슈고 덤블링 샴디슈 도르디네 아니 카르레스나 진중이 임비네 나라주 흥진인 지금 차도도 그게 그게 연계선에다 연계지 그나래스나 안데시면 왔음사시도 난조 변종이 아니 선주 연주기 내가 지금 있는 샤샤베이나 중국 공전 단계 양답의 우주의 와라 나란조게 로딘 망변하라 아니 카르스나 토베기 아니 카르스나 둔드에디게 땡바 딘두부기토 땡바 딘두부기토 창부 창시하기토 딘드에지기 카르스나 망조다 계시 개나래야 카르스나 강 코디디다 강 뜨디디 是吧 강 카르스나 디린상기 년주사비 탑라인에 다이나 오나 카르스나 이니 디기 수준기 년주기 탑라소 규제 송리제 다양 카르스나 진리 고고른 마대비제니 카르스나 난데에 다 가르바 다 이니 탑람다 나베 토니 베이네 다 조단 거야 다장 계신 분이 생기도 뭐시 직 가르스나 나라족이 인지다 인지기 수준 뒤 모두 가르스나 뒤 야구치 니르 뒤 야구치 줍 뒤에 줍을 뭐시 토할라 년주 사백이 탑란티 난주 관계 가르스나 겐슘 다르송기 가르스나 니 관계 가르스나 롭조 야구치 지다 야구치 또르디니 세베 이네니 나란쪽이 다다 디시스인지요 막 비지기 디세오도 덤블링가 페일의 중의 균도 알바 좀 군대 단계 양답에 구두서 페일의 중의 균도 사바디 덤바딘도 토하네 모르지 지피게리 니버디 배우기지네 다시 니엘스 뒤디나는 되면 나도 주요 알바 진주선으로 가르스나 니 담란도도 주인데 덤블링을 모르지고요 지금 나라에서는 진중간석을 차도 하고 싶어 랭게지면 로섬서 랭게기 진중국이 믹제면서 제가 진짜 생각해.
1: 나서.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이 전슈주인 팅디 선규루 기난된조보니
2: 시진핑기 시림레 튼주단 거기 남시에 뒤지 집에 비준 집에 집에 거타
1: 럽진지 장남 시블레 미망 띠버 준비 공백이 삼루 균형 체대 망주 팬디 균두 치루 동화 시바 슈규 거로
2: 지역 수지 시진핑기 중국 공제당 5년에 롱호자의 조명아 코르화를 땜제 수회 초칭도 난회 송시에 개진了 망용기 최토 连着三部총회 거로
1: 원해줄에 사용추 기남도 쇼르베 미장 숨동 숨기 십주신이 신비 거로소인
2: 샴나팅디 선주르기 낭튼 십주남산로나
1: 디글리군의 비빈니츠 중국 중앙 당기로 유다 천대익제 심주관계 중지 제배 시림기 레톤 쪽당 거르기 시진핑기 남시에 뒤지 시베 테테 니제라 중앙 천대 익지 비준 칸기 비준 체대 개용수 준비 체바레 시림니 당기 시용기 멍시다 돕쇼기 중공 인라 레톤 타다기 강바 족서 양인 산내수 차례 나와 증암 양나 중앙도 차례 낭지 있는 양자 로든 시진핑기 토다 파르숨도 시림나 통진다 시림나 토고로 시림도 섭슈 시림나 갸뷰르지 나데 시림나 텀진다 멍시 땡규테 푸기 추시다 저와 덴동기 텁주수 지규 타종 시에데 리베 슝로기 튜닌다 라글랭기 진단 덴베 시림기 레든 두다 접데 좀바 추십 제데 초비유 시진핑기 시림기 레가 체다나 미기 나웨 남시에 개진 접데 좀바니 시경 링와다 난든 표송 초바 공든 띵서버제 인신 시림니 지식 인바다 지다라 시림투 섭쇼 체괴바 지다라 시림나 샴데 쇼괴바소 리베 슝로다 라글랭기 네튠 케진라 첸리다 튠베고네 렌드브 나와타 시림 레든기 춘이릉 신경 문제 띵섭도 당외 시림 덤진 첨부 체베 촉드 문세 튜브 죽바다 양답의 시중 체대기 따와 죽바다 라글랭 따르와 튜럽서베 땅기 망조 람조토 야부르 껴바 미마만조기 톱조의 기조로 디조르지 삼지브라 치루 동와 중국남배 팅럽지나 류케슈다 딩섭슈 균진슈제기 돕슈제 중공 덴바라 교바 튜닝 개침부 덴유 남시에 두디티 치둔 굴러 이와다 균돔 남시에 둔부 니게 제주 캡둔 유바테다 로든 시진핑기 칙동국제 제주 캡숨류 다와 시버니 니동니슈 저주류 다와 시비에 바르기 니엔슈다 숭시 중이 무조든 千古 족도서 천대 익지 개진 게다 곱줄 하점래 뛰유 대난기 남시에 카징니 용자토 진비 치딩 통마 이마리
2: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지게 수지 시진핑키 중국남배 팅접제 운조 용화를 망초니 개치수인 당타 시중기 레듄 타다니 망초남 알레 대신기배 초와 개톱지 인시 대나휴 당계 소진 좁게바 초춘 루튜 시진핑키 소신당회 당 중앙키 미망 대화를 진배 피제기 공부 윤총탄 토도 발숨투 미망 샘난키 내법 토슈수 족파 미망기 지도된배 초화를 장배 리뮤 비특기 미체도 지화 유르주 피제기 중재 알외 망화탄 알레 찬샤기 권해 미망 용라 펜바토바를 구디당화 튜무 추주를 알외 외세 퇴배 5회 정신키 피림 튠주로 구지당와 제체디 미망기 톱서로 탄 기초로 대초로 제 윤체 매파를 치료주와 지신휴 니도 중일류 다와 죽지배 제중은인 사도 담튼 총회 급죽계배 중앙 첩시주기 윤례 오윤남 조심크회 태무 대부제추 미망 초간 체무 첨진샤마를 폐휴바시 군기 도난 친부치배 튜디를 지계 수지 시진핑키 미망기 지도된배 초화를 장배 리뮤니 안추 비특기 미체인 미유기 디기 유체 가제 예준의 딘내 서준 차크 안추 겐지니 당용타 개용 미래 카기 미망라 툰지타 니지 젠텐 무투 삼로르 징주 동화타 유르주고이 균투 체파 지소기 툰기 뉴수 균체 매파르 징주타 콩비 동화 망소기 툰기타 소외 강에 타주 후다제 제디 로덴 균민앙 튜무 추규르키 렘뷰토 규규시 응음지 덴뱅앙 송유바시 미망기 초와 대신기바 용화 체균이 계급기 툰진힌 당기 초진 좁기바 초춘 지게 수지 시진핑키 망소타 미망라 지와 창난신 산내카도 도심나와 함 야나 총도 개진 조조나와 강인숭 망초남대신기배초와기투바체균이토다파르숨투공개투구로나스힌你东就送略到我就记牌了湖南湘西花园总十八栋重组的都是能够记者书记是内壁外交的企业都是通马的对那些习近平企业按照外交的来源来腾进企业不再清不着民众来脱队清不明确提大家点开清民众来源卡西部藏案主播他外套电视与破产盾牌日益组织内壁外交的检查规系送去基金书记组织开学习的送十八栋重组与破产盾牌重新预告他苗日益清楚天天地租所天天吞了几千七百坛之一年冬就顿落入欧洲土不穷去。他这十八栋重组他国的重组他念头重新他这些冷不妥吞梦妥决心去。十八栋给苗日清楚人类吞了参与公司跟古话成果讨喜。拉西库纳的电台按照清楚拉在军舰七百马赛人类库尔干南吞舰七百清楚吞舰提大越国的吞舰谈人类三队吞舰所有的七百永不盲头轻松写送于八十欧洲的土耳其莫特布莱杰克托奇直接书记共我们图跟踪西伯坦共我们提南修法共我们德国界南沃坦人们爱书记欧洲的腾进七百坦当用给空沃仓麦高度的莫特布莱杰克领域的规定当于八十你懂你说这些略到我你怕了这个书记习近平提给用给欧洲搞多的给出动行动做进头。当用他给用米利卡给民办给推梦别军七百局中国共产党五年前罗家坦巴克罗菲推给开心的人让你给欧洲搞多的给莫特布了超用的给个托比乐器跟民安挑战那一把事。米吉干绿民众协别军用就今天慢用推梦出去了规定动画题恐怕颠簸不特别怕了他。听见民办给日本抗七百天的九十九届联赛铁达的前国牌俺来六百公里全用的九十九顶十栋外牌了九十三百了民办电话的拯救太重前牌人堂起蹲下掏到牌送头给我新品来秀你忙出早晚迎来空白给孟西亚行他路也用给重叠的塔重叠图三度来秀前牌我把明白你每次七多年的言行他留到我堂部内到我阿伯爬了让爷爷来秀南北几千年点不行。米秀听过他接受跟宋部部长王小平提。俺去秋坑几天给来秀给民国百多秀我等顶十七八堂西林给来秀爬了看家几栋瓦堂。俺嘴巴罗那检查了明白在女所做南站卡几个变化。新不来米来秀特朗家几栋瓦。刚刚月牌出售了连续给若干的前天控制连续店铺突破它拥抱跑跑的若干在其进行系送去把事你也到我它面具七八年忙错期且土国的七岁七百忙出内军车系行明儿也用俗面具出店前把七家的旧辣重叠的它重新都去预备它重叠的也就可以去擦坦白重叠的给面具错别出店连军变化总他重叠的科技移动拉起擦坦白总共给面具集团马拉队行员。秦岭凶杀的那边陕西省秦商洛重叠的商南总体日归途蓝塔人产体局部了退休的周边干年时期三年体克面具天空集聚了七个车的总共给查完两支起集聚了沟通七个工具的重叠发射。商南总给面具每天可以助力巡爬苏巡服役。总他派大人去给乡中铁的接了点腊鱼。他在出租期给牛肉库浪塔解决了给贵东地铺的电筒总用给牛肉浪库

0: ཉོང་གི་ཡེ་ད་ཚབ་ཅི་དེ་ཁོ་ན་དེ་ཚོ་མེ་པ་དན་ན་དེ་ཤོ་ཤོ་ལ་ཉོ་ཡོ་གི་དེ་ཚོ་མེ་པ་གི་ནེ་ཡེ་ཅི་ཅི་སན་ན་ནོ་ཏོ་ཅི་དེ་དེ་ཡོ་ན་མོ་གི་གི་མུན་ཅི་ཡེ་ལོ་ཤི་མང་གི་ཉོ་ཡོ་གི་དེ་ཚོ་མེ་པ་གི་ནེ་ཡེ་ལ་ད་ཨ་ཁོ་གི་མན་ཅ་དོ་གི་ཆུ་ཆུ་ན་ཅི་ཅི་ཡོ་ཤིང་གི་སན་ན་དལ་ལ་
1: ཁྱི་ཕྱད་ཅི་ཅི་ཡི་ལེགས་གི་དུས་ཚོད་ཐོན་ཐོན་ཅ་མོ་ཡོ་ཤིང་གི་པན་ན་ལོང་ཅི་ཅི་ནོ་མན་ཐུ་ནི་ཉོ་དེ་གི་ད་ག་མང་ང་ཡེ་ལ་ལོ་ཅི་ཅི་ཡི་མ་ཐབ་པ་དོ་ཉི་ནི་ཁ་ཡི་དེ་མོ་པན་ན་ད་ཐ་ཁོ་གི་གི་ཅ་ཅ་མན་ཅ་ཅ་ལ་དོ་ད་ཤི་གོང་ཅ་ཡོ་ཡོ་མི་ན་ཅི་ཅི་ཡིན་ད་གོང་ཁ་ད་ཁ་ཡི་འཇོ་པོ་ཅ་མོ་ཡོ
0: 노 동뇽뇽인바다 지추 손바드리드가 지추 지반자인나 메도 달라바와가 퇴조 용제다 야보여 희망가 뻬나 대지제발렌자도 한존저 제제디 라바쿰렌자도 이긴저디 대기셔라던렌자 살라 자라 흔저디 야 레모토바 든지 라소바여 힘가 다 지추 응아바다 희술 좀 고진지드가 대한다 준동 오기디드 무통아도 니나다 무고아지 톤니 천힌가 뻬나 다다제다 오히바 로용 이드 유정부 로용 이구바도 희민그 계찬인지 더더그 논도도 무히바 다지드가 요요 처치니 도초메비가 더진히다 신나 야모드스요 희망가 다소 희곤토가 희갸사바카히 용두 유전부제라 다 희야디 마히바 라소바가 던지지요 힌가 다나다 치치 주바드리드가 뇨에 데초메베가 치치 딘바다나 다 기차 건고 진다리드가 데초메베 뇨에 데 기차 힐리가 네바다 로냐이 토가 뇨이 이 치즈 힌스도 가시 뇨디기라다 다기 기차마마지 신나 뇨데 초보마제도 데초메베 네기 포베가 뇨요가 예와 시톤킨가 但是你的我给得做没多个牛的成绩样呢等你这下来是什么呢没那当我给个就近卡节目是嘻嘻忙个等那的类型个女伴的国际破败的循环是因走了个文静等你这一行个现在牛的国度马的内那连着多牛西度他得了母兄娃所罗门东连着多牛西策度这次头部马节原来样文昌个平均学习马兄娃多 요미나 다 렌치 말라라 닌카 제바 소가 진비 렌치 방위 좀 붙여라 뇌치 포발리 중후 제도 다 리돌라 뇌치 찹치 몸무 포나야 다 렌치 그 뇌바들라 효치 온힌가 뇌여 도서 메부가 내게 대시 펜주시나 다 펜주도 펜주도 니몬자몬 호연힌가 다 된리인디 다 오게 그 친리요안나 신차다 카세이 그르스나 신나 도초 메비가 뉴욕 로용 네바다 헨스윤드 오케 된창 이응아 로용 이레가 샤타 쇼초힌가 빠나 로용도 용신저의 뒤츠 카하 괴와나 이 초힌가 빠나다 가마 쭈니 니히바 로용도 용신 지질렌자도 뜨게지라 뉴욕 능에소지지지 요미나 怎么引导着这句话 路中个可有的可松部马节 用卡特一句多 牛的松部 所就有希望个 路中一下空巴诺拉的 这期第一次嘛得地木满着这个行个 但牛有个这么这次的一呢 空巴引导了一下个行个 牛有的成龙刚用不动来多 但看引导没理由呢 等这一个行个 지난번에도 로촌 초보 주문 초 뉴욕 대처 매비 내다 진짜 이해하는 거 기가 이제 이거 볼 거다 희차티.

세와당 자카자 된더 샤와저 봐. 마라 캠핑저 봐지 코나다 쉐젤레메. 왕차 양당앙 쉐괴신 첸다르 왕차 쉐바당 장양앙 왕차 쉐바 쉐쩡앙 왕차 쉐바지 쉐디 샘라 쉐사 예바당 기차란 진선 예바 쉐바라 천지 예바지 쉐괴 용당 게당 제센당 견천 캠핑당 견천 기와제 제와 타주 야보 쉐괴 망조 직디란로 니치디 라린다네 주른다 타주 라린 쉐괴 당위 제안고 티 친카 지금마당 친카 체지 카시 름카 리지바 지자 로드 지드드디 경제 시바리 유리 무지바당 레이괴 제바리 침상 로게르 무이와 로자 체시 시바리 련이 무동아 지 시터바 시괴 첨숑당 첨거르 첨송 첨시 지제 무비된디 첨숑거 산로 쉐케보 시니 종콘 지숑 시탐 거괴 통다 바선더 라니라 제와 냄보되니 마딘바 딘톱당 레가 장부장야 Bun kassal tingsal ki xie toba xie ge. Xie zo zheng lu jia tibi rintang dawa rang tong ang da bie dang la lin dawa dang. Gun xie lo zhong la xiong ne jia ba. Xuan zha jia gan nang duen nye ji xie ni. Zong de yung se xuan zha ya tuan jia xie zo da so xie cha jia ti duen xie ge bi yin zo dian nong ye. Xing na ba zo, gong de xing ba dien ne. Dian zo du de to, xie jia shu ji xie jinping ge zong yi gai qin jiao yu lu da bi zong yu jia shu ji ji xie ge bi go yin.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야

0: 주주 남부 마오나양
1: 대냔 저기 사와기
0: 주주나 주중란 두 코레뉴지 칠리거티 마동아다 코레 진전돌람 마동아 초라돈이 코레 마동아 코레 공가 삼매와 지샤제 거친보레
1: 디진안치 젠저 제송라 송즈휴니 돌라데 야타 야르시오서 비니엔 돌란 샤토뉴와 샤지어 게미시티 젠야다 딘디엔 저기 코요제 Timur

야 다 토로 잔즈 히마 아잖아 야 야스마가 즈르타 암세 조미니 그롱기뇨 란조야 총탄 차르가 제 무소야 야 테미바 마리우 바리 송고나 미여시 바리야 총토소 데닌제 티나야 야 람랑리 무고파 앞선트 짜짜리 무고파 앞선트 야 시시리 무고파 앞선트 야 야 아니 보러 물 타니 모네 타니 그런 게 야사

나 가줄 다중두 가고티세 파쇼야니 나 지주 소용두 샤송 파카 트유야니 나 조주 제마 파브선 불구 마아미 술렌단다리 거기 페카빌라 Kamadar chouran sa doudou Le madre chouran ye lorson Zazarin zoran den magie Chechirin zoran

0: 야저 논통네 원고 자야바리 베징가 도제 지지 저년 토린 비위 아카메 잔린 펌바 군지보로 제제 지지한 덴드르체 노베 르카케 니드르체가 도네 바저르가 파니 동아데 로주토 제제 지노 체팅 동보인 바마지 바저르가 돈 덴드르 팅아 제베노 팅제 중 효르미 덴드르다 할렌데 데이티 볼로니르비 웨네르가 제다 지노 제제라 긴인 제야바리 지체 저년자 나도 지체 그발라 제비 인지도 모셔게 제제 지제베 덴드르노 순드르 제가 돈에 인지 르카게 모셔코 르칼레 나마라 자네 제제 지노 제야바리 사네데가 두제 지칭 아니야 파린사 혀지지 레윈 신지 외매외 레러 덴제 콜라 그루 효와동 덴제 콘다 냐자 제비 자친 노버 녀셔라종 그예제 제발 라전제나 중계 요구라 처자전 산제바리 도제면에 제발라예나 제제 대년제 제제 주비 예면서 대마동 닌도 바 사용무서 레커 냥타라 용 전건 조도야 바동 도에 니진 바 사용무네 조산예 바리 다다 닌도 비 다글 천재 님포 들린제네 도지 지견예 바동 딘제콘 네거 고 조구 장예 바리 제제 아니야 도나 차동 자거 잔조제 산절변에 도나 차동 잔조돈 제위 도나 텐치 자거 조 단지 제다 지발라 년에 찬여 도나 상 춘소 조지동 예동 모다 돈제라 띵베 제바마지 촌라 띵보 용제랑 긴상 자제라 켈린 자다 제바리 우르소 선전례로 어사 거지 제제 아니야 다저 동아제나 우르소 선전 부진지 제제 예냐 아르선제 트램포 돈 샤바라 견고 Chosecha chinde zato ye ne yunin nedian toche zibi nezila jaxi nwa to zha Uruso saden tong longzu la ngipara to sonlo tong gubi ninsa nung do Singa namba zo, tingdi du xie sanje nina xiu zara
1: Nansha guli chanji zara, zakor cijira lu din ju
2: Gu yi langdora saden ba, gana cijira lu tu zu
1: Be jen la tong
3: 외지로 ཚེ་དུན་ཡིན་ན་ཤ་ཡང་ག་ཅ་ནི་ནི་རང་དེ་ཨུ་ཐོབ་ཚ་ཐོ་ཐོ་མ་ཅི་དུ་ཐོ་དེ་ཆོ་དང་དང་ལུ་ཚེ་གི་དང་ཐིམ་པ་ཅ་གུ་མན་ཏི་ཙང་ཡིན་ཐོ་ཅི་དང་ཁལིན་ཅན་ཅ་ཆོན་ཅན་དང་དེ་མིན་བོ་ཤན་དང་ཐེན་ཤེན་ངན་གོ་ཤ་ཅ་དང་ན་ཤེ་གུ་ཚེ་ཇུ་ནམ་ཤེ་ཤི་བི་ང་ཅ་ནི་ནི་རང་དེ་ཨུ་ཐོབ་ཟོ་ནི་པེ་དང་ག་པ་ཨུ་ཐོང་ 你对头的确动啊当然你自己当天把结果是对应的但辛苦了这里人格的辛苦能用哪里的确对头了辛苦了当然人家多那你自己当天把结果多但问题怎样过着这里人家多考虑人家就你确认多但问题里个不想多的你天选的一个我们过下去到那下个日子看个等你不当阿爸个七八周个那么是十位阿家你呢
4: 也多种的，对他带来开心个。等你刺激下一个，我讲个你，刺激个下一个，我讲也把你们拿走呢。七八级都给你把得了，你拿去开心个。等你刺激就比起我讲说你，你们这个钱都少，大大做，让你刺激比你刺激就比别人不多拿。刺激个怕个我讲说你，怕也短些。第一人，面积出来当，越嘛是当真。刺激年纪怕个我讲个你，也把没人敢说，你给了你都做，也刺激，等着做吧。 恰巧人也不比对待，除了我们国家，就像家具啦、东南西北的，许多市民人才没有为他们比贵。但别的阿爸给，是绝壁给，且我就说你们这个钱算起多。对，你这不能说的，单单讲的做你的听呢，但是别的阿爸给他们做不到。等你别的阿爸给，是绝壁的，别的做不，是绝壁的，碰到的拿不起多。
3: 等你再捏住了，没比冬天的稀缺板呢，也没学起，俺能够学了。新碰乡里老的三岁就，啷做你都，而且老的，如今抢到恁个人呢，也啷想学了，想学到碰碰门就，不如这比再念当念下去，再决定下子看个。等你呢，他别当阿爸个，再把捏住了，没比冬天的稀缺板呢，也没学起子看性格，他再捏住了，没比冬天做呢，七八级八就性格，可是得把送那了，也没等到你呢，恰巧全部我们日子看个。 等你其他过了些人了，铺路这边再念当，再念下去。
4: Tene ta dawarere la sach melam kin jwa ke kham khechi chote pe da nga pandala chansuna chela da andar jwa mech kham khechi bi yo cher chalon so pa choma sebra chi jine pasanta phob chem kat te ne pe khaje to chada lumb che bata chi ju ro ne lakpa than ru che sa lo pe so tar te yu ya che chi ne che ne pasan jukar ka te ne pe shalu ju de chi je lo da ma wor hi ta pe da nga pa chela chansuna jwa kham khechi chote mech ni kham khechi ri ze do jum chi te la te ne yo chela chalon so pa chom mang ju te sebra chi jine pasanta phob chem kat te ne pe khaje to chada lumb che bata chi ju ro ne lakpa than ru che sa lo pe so tar te yu ya che bo ri ze do
3: Then you put an upper kerchin, but he called a huyan, Tipa som, ju, ji, jer, junga, juju, judin, jugo, nesh ye, nesh son, nesh ye, nesh gojitical in the cranker. The colonica, but an upper kerch, the hindo dishosarco, shamla drinker, the catsijo colon, what in the dishina.
4: Tene, that ranky, the catsijuna. Drain a poo metal, dava napi, tipanish ye, jed a dumpy, titro, riza dava, gamma munj. Jungchus hatch, Trichi dots, Joanzao, Pontono of the Hachelotu, Terenamgo and Junjanguri. What to Gida, Siruch to Sambanilla, the students are Kel. Sani Purs Nishni, Zamumer, Jungchu Mini, Nani Purs Nish Som, Zahlakba, Jungchu Chuni, Yini Purs Nish Ye, Zapub, Jungchu Luni, Tandy Pujaloto Hutzer.

0: 아니 근데 땅 안 줬잖아. 장가보다 따뜻하게 원장만다. 아니 근데 다양스가 저거.
1: 좋아.
0: 다양한데 따뜻해 먹고 있었던 봐. 근데 대주마 디간데 강버지 대 투구 유나면나 산게 레저르디. 로카셔는 제비.
1: 나 세글.
0: 엄만저 디간데 님아 무바테스 사지다 그런지 장지대 유제 주고 땅에 중하고 롤다 진주 땅 주고 사지대게 강로 망졸 강바테도 강로 수수수 막고 권좀 제제. 디년유도 밤이다 파제 니슈에 매치 옆자.
1: 로.
0: 근데 지유도 자네다 사지대 메세 강부 마샤몰 비드든 바다 이게 참으로 겨워를 자제. 고 차트에서 차샤들 이내 두바 메세도 저거든 두바 파조 뇨종 지겐데 다 벤차샤는 산 뇨종 강부 뇨종 지겐데 파조 조종 강로 베데 돌베스 차대샤 안테 데지도 좀 바냐는 말에 빈자가다 강부도 또 조뇌비 조뇌 아니 드네 뇨제 마요 공년 녀도 바다 시존레
1: 다다레
0: 가스갈레 사치 또 담 대박에 근드슈에다다 딱 걸단 조유베 산에든데 여봐 정말로 규제제 다디 근제제는 그래 존유네 주만 여부 유나면은 팀다 로드 등구 유나면은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년돈 집실로네 요비 얘도 집실 딱딱한 개인시인 봐
1: 아네 러스
0: 년돈 집실로 개인시 개인시자 다디게 강로 파수 깨지도 되든 말다 간주 또대 상날 차샤는 드네야 직가래 자르고 예배여를 자고 매배여를 안간주 귀바 자르고 간지 민두스 사치 도담난 게 우지 고르자 저지도 딱게세라 조냐르비네 딱 만조다 파조 뇨존 제베 파스도 강냐고 제냐르스 신탄 민세기 드네야 자고 민두스 딘제스 걸로나 주데 어두 제재입니다. 돈배 파제 두제 바카지가 되는 강의 시부스 조디야 자야 치스르제 뜻샹다 동조 동조를 찾으내다 간주 디 그래 야데 당고다 디 주어유산 도부 기억으로 받아 디 요한유산제 동조를 니에산슈 단데 조디 사치디 다 조 초카소 그래 다고 자야다 조 초카소 그래 디 니에인디 다 순조제
1: 아.
0: 딘데르 산르스 코소.
1: 노스.
0: 아 도체체 당 당고 존돌다 봐야 돼. 야니야 산슈엘. 당 안좀 마모 발티 존인 도스고인 게세 소모도 비네. 만투데다. 요고기다. 언냠리체 산딘데 지수고인스. 종돌슈 산슈. 슈고 디게 코나나메 조진데 나스.
1: 아.
0: 그래서네. 강부대비네 고다이네르라 얀디 추디 고르발 안 추디네 추디마 티처베 추이 응기다 되게 강나 좀스 아 디시샤게 말해지게 안 차르르데 바카스갈 예산 슈지도 좀 봐. 자고 집에 가면 쉬고 저기 아니 자고 집에 응 먹고 때 다티지 망한 수도 갈 아니 단디데 들주 주다 바카스갈 예산 슈 저거 니네 디칸라 다 그래서 디상도 제 제초베 조진되게 정말로 답디자 문양아래다 심나네 직가서 그랬다 밀리터벤 제부디 민수 아산사라지 데르지 산촌라 대회장이 단디 이근 곳존에 단부터로 런추즈 진루게
1: 아
0: 주인나로 차샤네다 지네 산에스 쇼한다 드바가지부 가게 뜻인데 강로게 개교다로는 뭔가 덥지지 나는 고라 차샤네 달라게 지난다 고래 내단디 뱀이세 차정 야고 차스
1: 나스스게
2: 다다 지지야 생이비 린치데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지비 휴라기비 린치데레 nga Tata Chiram Beta Jan Lambur Shode, Gin Chato Kowing Gin Senta, Nyunga, Topi Jonjiso, Lunga Hubar Dide, Jackie Sinkinanta, Nyan Shunawa Peta. Daga Chija Jubi Hula Ramon Monsi, Gadi He Junior.

0: Tati to di ngolo xiangtian kang yo si sacha di na, dengi to di xiang ngubat zhong chot ni bi, to di ngolo zo di sacha di rang di yin xin. Xiangtian kang sacha di nzo ji jun xin yang, lo ji to ga zo li la za la, zai gu xie bi qie do yin ba shi. Gen zha xie pin zo la jie ngolo xiangtian kang, zo zhin xia qi, ren ba da xia ge nzo lu jie di, zo zhin xie si sacha dang. Qiu lu su, gui ngi jie qia jin da, gu ren cin ba da, ni yu ra dang ren ba po di, jun ba yin yin. 大家拉萨中间多地乡我把中错了北京多地我老乡天空协吧我说协我跟家同居社就业了路德米人刚刚七夕协兵这部地乡拉里里热追特别德林北京龙城年轻理工看给龙城家我当一举比徐浪协兵来前呢拉萨中间多地乡我把中错了你比北京多地我老乡天空跟给过啊这一拼错了当空跟我老乡天空给过了开大协兵来我对家的就一月比
1: 제제문티티 탐브게
2: 딘데치 니네다 루춘조돌 오냐마 린딘데 지유브다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그 지카스토엔 유브다 롭춘체시 디데 뮤제 센다 제비
3: 당한주 단데 베베 무유기 그래 루큐디 군에 셰비네 먼저 중화 미리 늪중가 좀 난게 아니 디루큐기 나가지리스
4: 로스
1: Tanda kena ke sampai kan malu ya cik, siang siang juga jalan tu ke, kena jalan tu tu, kami cik dia siang juga pui beri, ha, sampai kena ke cik, guna ning bata tu tu, yang turut cara penyuk beri pergi sahaja.
3: Ngarang ni caca ni, tu balu cunju kundu ni, cini, mugi cik tinggal tu na, jep masa be, masih kuna jalan tu, tu balu ning beri tata tata, tu balu cik sunong la cik sini tu, manju tu balu cik. 미르기 캐친데 메잘라 참물로 가버지지 춘주군데네 딘데다 국박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발렉메도 드바캠 파친지지 안젤라도 주뉴메셔 단부도 젤라 파나게 주뉴메
1: 아
3: 드바이캠게다 이게 미 데물로 샴데 칸데 조에 조진자네 당은 저 제나 참물로 고르겠냐요 제나 참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드바게 무기 당고 멋이 야오시라 요 말발 아니 근데 메뚜담 바캉에 시부
2: ちゃちゃたかそれ思いでそうにゃびねてるきゅくんでなペンシャシンティ。ドダンドルくんでなさてねかんがまごちゃたいねれ。にゃごねちゃびねたとはにょそんちやたてんでこねまごちぎ。パツをけじしやたちかそれにょげとんげせてんでまごと。あせ。てわやちゃんがたんでがんじけなんぎんぐにんべ。だかそれこさねかぐよるば。てんでじまごちゅ。たんがれろれてとてだまんして。
3: ちょっとだってんとんとでた。だとでからせにちねた。いったかねま、せしゃちゃたもてまじょんてんでかねかねしぶてき。にねた、でるきゅうかねましゃたけんじとるたんてねぱねちぎやるとんだ。てんてねまかそれ。ぬいでてろかていめくねくねかていめてけかんろた。ちくま。
2: 차창지수행이스.
3: 단 덤블링기 무디 말아 유기나 토해 유브라지 소에게 체시다 단대원의 자신 기고 갈아지 무 유기나 내 토해 유 슈그 무디다 자다 산 직직지 여러 번 어디 거디게 유기나 토해 유 수긴스 헬로 시긴 로게나라 헬로 시긴 어디 데르지 오지기 네로 번난 자신 네로 보 담을로 미 데셰뉴 다 켜든데 갈래든데 켜 결과를 시도 가르치기 시그마르 우그로 쿠마르세 센데다 기부마제세 된대직 셰주 망고스도 이내가레 셈베날 다가소레 겐슈제 기브스테네 미수제데 라게 데그 고고팅아 조 요르발 아니 딘데지도 담바 다 기브제테네 안다 갈래캠난다 다 시중 땡기르 방은 좀 담을 다 다 마시군데 다 조치셔 간제 시주시 걸럽 시샤 발렌게 딜리투 디 담어지 수에게 미다 니네 가서래다 직계 윤슈네다 세녀데네 직 니부스케 메베스네 닝부스 메베스다 딘데 쯤은 했다 말에 지네 미망 샨디 슈에다 니네 마오발레 딘 달로 쯤돌 롭쯤 쳇세 다 랍쯤 사가 조금 말다 다 랍쯤 차샤네
2: 유기나 폐배슈고 아니 달롭종 유기난 배슈고 달랍데 첨부지 되지게 템베 되지 문제지 유스 어 된대지 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자다 이제 너무 발로데 다 유기 즉 다 샴된 칸스도 좀 맞춰 주시되 달랍데 첨부지 조백 된대 문제지 유스 아니 조치시 마오발라 시중에 드박 다 우트이난다 망조에난다 간게 자주로랑 내만난 줄라 단데 무튼에 자주로랑 나라나
1: 주비니스 다다리 레스기로 단데 게나게 콘스무스 다지 잘라님 거수 뉴미도 파지 돈뇽미 숨로하기라
2: 레스
1: 안데 게나게 치기미니리 안 망부지기 게나네 잘라 님바 망부든데 이거 하고 있는지 드디 아직
3: ええ、けな、どんだ、だてだ、さ、で、けじしにべけな。だてんで、とるじら、だんで、むねちゃしゃんだ。ちくしゅうと、まんごてんで、ゆじり。まあ、てんで、こにゅうや。うん、だすけ。あんた、ちんね、ちゃしゃね。むにんぶとんね、ばるぶせや、さんで、そうばだ。ちくみで、かねちょ、みなさん、みつ、かちょ、とぶさげんて、むんごと。なむねちゃしゃね、だ、かちげ。らんみてなね、つんげんべ、とんゆべ、しげんせんで。
2: 어 가지게 낸데 문제 된데 요 누구 유배 뉴에 인베스 기지 되게 뭔가 돌라세 이내에 다 쫓으시디 어 디네 나단도 부터 좀 메라 좀 메스 어 다 그런 동안 좀 뒤에 붙는데 유나 그런 동안 건 터부시라 대 토스 마레스 어 건 터부 대 토스 마레 안 그런 동안 잡은 잡은 전에 맞춘 유기 있지 이내 다니 자 뒤에 뒤 쪽 가라세나
4: 소녀비네 방다 유부다 군세
2: 군세 그네
4: 레유맹디
2: 다제신 주제에디 개침을 했던게
1: 무슨
2: 그래서는 같이 이게 주도관 대바 고마죠를 속든데 야 같이 샤샤는 밤에 대바 직사사 둔루제 날 샤샤든데 임비네야 디 부귀든데 크라살마 된요 지를 대바 돈다만다 지게 대신 좀 먹고 동안
1: 답답해요
2: 어딘데를 지게 딱 가서 그래 자든 딘진제 이게 또 좀 먹고 재미 있어
3: 따단데 여기 날 샤샤네 대바 먹고 그랬다다 치질 하지요 덤베 어딘데지 다 두둑제셔요 따지마 도치시디 먼저다 개고진 문에 차셔낸다 미리 지문에 차셔낸다 도치시디 그 방다지 거 알아 방다지 저도 왜 방다지 그러면서 미다 방다지 가서 그래 댐버 에유상을 했다 또 그러다 딘데지 선다 왜 이게는 맞아 지게 방다지 해야다 아니 왜 그만해 된 파서 미리 튼들 소와 어 빈자를 소와 강물로 때 파서 지기지기 지동 파서 제다 지기지기 즉 롭존 제제 근데 다 평균 전부 좀 해줘서 나름 문제 되지기 위해서
0: 생일적으로 봐 天地来自于咱们的研究之间来自于三个党从这天策定短着党年终永期罗藏协的谢谢天个能给江苏平素拉接引打从马最深

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的初步马街多
마용아도 요미나 달린치 말라라 닌카제바 소거친비 린치 방위 좀 붙여라 뇌치 포발리 쇼제도 아 다르돌라 뇌치 찹치모모 포나야 달린친 그 뇌바달라 휴치 온힌가 뇨여도서 메비그 네게 대시 민주시나 더 편지도 편지도 대문자모호연힌가 다된제인도 당오게가 친제요안나 신차다 카세이그르스나 시나 도초 메비가 뉴욕 로용 네바다 아 히스윤드 오케 된사 이응아 로용 이레가 샤타 슈초힌가 빠나 로용도 용신저의 뒤츠 카하 괴와나 이 초힌가 빠나다 가마 쭈니 니히바 로용도 용신 저질렌자도 뜨게지라 뉴욕 네소지 제지 요미나 怎么引当자 제주구신감 루종그 코요도 코순부마제 용가토이지도 뇨더 순부 조조의 희망가 루용이사 콩바노라다 지치디기처마 뜨디모만저 제킹가 뜨뇨요그 쯔모제사디기나 콩바이나라 약신가 뇨요도 쯔노가 용무동래도 뜨카 인사메리요나 단지이구신가 지난번에도 로촌 초보 주문 초 뉴욕 대처 매비네다 진지 이와는 오기가 이제 이거 볼 거다 희차티

0: 이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조비 당주 조카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抓半米银板盆。

조바 남아초 예마 가산 주르나 뷰지 포모 게유만 뷰가스 침부터비 예마 해지 콩기 닌제 영화 초비 송기당 라산 당당기 희주지 베비 보미 랑히 추미 헤신바비 산비 추중을 소 지가위 진체 해도 조여 마저담 잠저 토비 루예디다나 안추낭양 지바라 가히지 대나 신조 팀진이 예마 가산 주르지 동위 닌제 디비 루히게 토주비 신루

야 다 돌아선서 희망하잖아 야 야스망아서다 암세경이니 그롱이뇨란조야 총탄차르가제무소야 야테미바마리우바리 송고나미여시바리야 총트소데니제티나야 야 람나리무고파브산테 짜짜리무고파브산테 야 시시리무고파브산테 야 야 니뽀롬르타니 모네 타니그롱이야

저러 시기 담나 저버 라만가라 샤디나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마다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살레리 문고 파기 톰버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의길라 키히 키비게 툴라 투샤나 추트 갈보 살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산더라 다시 샤와 공당 공접정 다시 리롱 따더 녀와야 다시 쇼비 문세인더니두 다시 겐근 끝에 따더티 다시 더미 샤샤 초더퍼 다시 시비 로레 샤더당 다시 지구 삼든 더버프 남아서 슈바델레